정도씩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MC들이 게스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진행 방식이어서 새롭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진 음원들 중에서요. 원곡보다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몇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셨던 10cm 김윤주의 오랜날 오랜밤. 이곡 역시 그더 시즌즈 10참 회차에 발표됐던 곡 이었고요. 같은 회차곡 하나 더 들어보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딘딘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으시겠습니다.

네, 딘딘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더 시즌즈 10cm의 쓰담쓰담에서 발표됐던 곡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함께 들으신 곡은 그 역시 KBS 더 시즌즈 9회차 시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정인과 성시경의 혼자 하는 사랑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신청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찐푸루지오05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거미의 봄처럼 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온에 놓은 친구 따라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소신남 D라고 합니다. 가수 거미의 신곡 봄처럼 넌 신청합니다. 저는 그 가수 거미의 별그대 OST 마이 데스티니 때부터 팬인데요. 고음을 넘나드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가수입니다. 최근 둘째 딸 순산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KCR 뮤직온에 놓은 건승하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카카오톡 아이디 찐푸르지오 공호님, 예,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거미의 봄처럼 넌 들으시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아이디 찐프루지오 공호님이 신청하신 곡 거미의 봄처럼 넌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함께 들으신 곡은 그 역시 더 시즌즈 9회차 성시경의 고막남친에서 소개된 곡입니다. 2AM의 밥만 잘 먹더라 들으셨습니다. 예,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요. 예, 이더 시즌즈 9회차에서는요. 2AM의 전 멤버가 다 함께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곡 말고도 이 노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영화처럼 같은 그 시절 대표곡들도 함께 소개됐었다고 하는데요. 예, 2AM의 밥만 잘 먹더라 들으셨고요. 그 오랜만에 그 오래된 노래들 들으시는 김에 하나 더 들어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2AM의 임스론과 아이유가 함께 불러서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잔소리 들으시겠습니다.

네, 아이유와 2AM 임수롱의 잔소리 들으셨습니다. KBS 더 시즌즈 성시경의 고막 남친 1회차에서 소개됐던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에 소개된 곡입니다. 제니의 미스 코리아 준비했는데요. 예, 이 곡은 그 저희가 애청자님들께 약간의 양해를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MC 이효리와 제니가 함께 불러서 화제가 된 음원이라서요. 그 다른 대체 음원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 라이브를 그대로 가져와야 했었는데요. 예, 노래 중간에 예,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KBS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에 소개된 곡 제니의 미스코리아 들으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그 KBS 더 시즌즈라는 프로그램도 소개할 겸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음원으로 인기가 많았던 가요들 들려드렸는데요. 예, 요즘은 이렇게 그 한국의 공영방송국 음악 프로그램들도 좀 더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의 비긴 어게인도 그렇고요. Mnet의 라이브 와이어와 같은 프로그램도 훌륭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해외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 한국 방송들은 좀 더 소원해지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뮤직 오는 운이 가끔씩 이렇게 찾아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그 유튜브나 멜론 차트 같은 음원 사이트들의 곡들을 많이 듣는 추세이긴 하지만 공영방송국들이 만드는 음원들도 좋은 게 많으니까 예, 가끔은 들여다봐 주십시오. 저희 뮤직 오는 운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신곡입니다. 예, 역시 KBS 더 시즌즈 9회차에 소개된 곡인데요.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같은 시즌에 소개됐던 곡 권진아의 희재 들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그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에서 소개됐던 곡 치즈의 마들렌 러브까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매입은 표적 선정 기술을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도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빚이 12%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0: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의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22일 인도주의 지원보다 전쟁 자금이 더 쉽게 확보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기아 퇴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로마에 있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방문해 원조와 개발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과 왜곡된 이념적 시각,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지만 무기는 그렇지 않다며 분쟁은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쉽게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런 상황은 운영상의 미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예산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약 40%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황은 기아는 인도주의적 우려를 넘어서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고 분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도 부추긴다며 전 세계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은 현재로서는 매입은 표적 선정 기술을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도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미국 전쟁부와 기술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최근 이란 전쟁에서 표적 식별 과정을 크게 가속화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호주 국방군 ADF는 현재 격리된 시험 환경에서 메이븐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이를 자국의 표적 선정 체계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 NZDF는 호주군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은 동맹국 및 협력국 군대의 역량과 기술 발전 계획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팔런티어와 메이븐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인 국가들과의 연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은 이미 팔런티어의 제품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팔런티어나 메이븐과 협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국민당이 제안한 키위세이버 개편안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일요일 국민당이 재집권할 경우 키위세이버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자동 가입시키고 $1,500의 베이비 부스트 지급, 그리고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납입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국민당 대표인 럭슨 총리는 지난 몇 년간 키위세이버를 둘러싼 좋은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호주와 같은 나라들의 의무 가입 제도의 성공 사례를 주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사람들이 더 일찍 키위세이버에 가입하고 평생 동안 복리 수익을 누릴수록 훨씬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당은 기본 납입률 인상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연금 수급 연령 인상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럭슨 총리는 보편적 뉴질랜드 연금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동맹인 Five Eyes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인공지능 AI와 관련한 긴급 경고를 발표하며 기업과 기관들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이들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첨단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수년 후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사이버 보안이 더 이상 기술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조직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핵심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AI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더 쉽게 찾고 공격을 자동화하며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EYES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사이버 보건력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보안 체계를 점검하며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각국 정보와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와 핵심 기반 시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키위세이버 의무화와 신생아 지원금 정책을 이미 당의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며 국민당이 우리 정책을 베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가 이끄는 액트 뉴질랜드당은 국민당의 기존 기본 납입률 인상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국민당이 과거 키위세이버를 여러 차례 삭감했던 전력을 지적하며 국민당은 이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정당들이 한 걸음 물러나 정치적 계산을 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국민당이 2015년 키위세이버 가입 장려금을 폐지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금의 국민당은 그때와 다른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1: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이 키위세이버 개편안과 함께 은퇴 연령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노동당은 집권하더라도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주말 연례 당대회에서 신생아를 자동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시키고 $1,500의 베이비 부스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을 포함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납입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월요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 대부분을 이 정책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기업계 지도자들은 이 정책 비용의 상당 부분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또한 고용주와 급여와 키위세이버 납입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총 보수제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노동당 의원이 발의했던 유사 법안을 국민당이 반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국민당의 키위세이버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본 납입률 인상에는 찬성했지만 의무 가입제나 기타 국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금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힙킨스는 노동당은 뉴질랜드 연금에 대한 자산 조사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수급 연령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계리사들은 뉴질랜드의 키위 세이버 적립률을 총 1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당 정책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해 총 12% 수준으로 적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퇴 재산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인상이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적립금 납부는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임금 구조를 조정해 추가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로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도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키위세이버 제도는 장기 은퇴자산 형성에는 유리하지만 단기적인 생활비,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리사들은 12% 인상 자체의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경제 상황과 제도 구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속도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책임자가 약 3,500만 달러가 투입된 정보기술 프로젝트가 이미 중단됐다는 사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RNZ에 따르면 이민성은 비자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초 중단했지만 이후 열린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스튜어트 등 의원들이 관련 사업에 대해 질문했을 당시 크리스틴 이민성 국장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비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었지만 비용 증가와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민성 측은 상임위원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질문에 답변할 당시에는 프로젝트의 향후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기관의 대규모 IT 사업 관리와 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연금 지출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키위세이버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국가연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보편적 연금 제도인 슈퍼 애뉴에이션에 대한 정부 지출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연금 지출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학자와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개인 은퇴 저축을 늘리는 키위세이버가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슈퍼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단순한 제도이며 키위세이버와 연계해 지급액을 줄이거나 소득 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제도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와 키위

0: 라이프세이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고 20일 현지 시간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첼은 부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측 협상당 수석대표인 벤스 부통령은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이날 중 시작할 수도 있다고 벤스 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IAEA 핵사찰 수행에 따라 종전 합의 양해각서 MOU 이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이 스위스에서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이란과 호르무즈 개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 문제에 대한 갈등 당사자 간 대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산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 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원유 생산, 판매, 배송 관련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산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X, 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기존에 금지됐던 이란의 모든 원유 관련 거래가 60일간 잠정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간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시적 제재 면제 사유와 관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유롭고 개방된 통행을 약속했으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재입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벌인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고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핵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이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미일 합동훈련에 투입된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타이폰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자위대나 주요일 미군 기지에 보관돼 유사시에 대비될 전망입니다. 니온 게자이자 신문, 니케이,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군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다국적 합동훈련 밸리언트 실드에 타이폰을 투입합니다. 이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가 참가합니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 가고시마 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을 일시 배치합니다. 대함, 대지공격력 시스템인 타이폰은 사거리가 약 1,6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노야에서 발사하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9월 미일 합동훈련인 레저트로 드래곤 당시 야마구치현 이와구니 기지에 처음으로 일시 배치됐습니다. 이번 엘리언트 실드에서는 미일 공동작전 시 함선을 공격한다고 상정하고 시스템 가동부터 발사까지

0: 작업을 확인하며 실탄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과 갈등하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 대한 비판 공세를 21일 현지 시간에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스 소셜 올린 글에서 이탈리아와 그 총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그들이 제기하는 매우 심각한 핵 위협에 휘말리는 일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지켜왔지만 시험대에 섰을 때 그들 이탈리아는 우리와 세계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며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락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비협조적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가 이어지면서 한국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빚이 12% 넘게 불어났습니다. 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용 지출은 늘면서 이익률도 뒷걸음쳤습니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 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3조 원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299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3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1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2조 7천억 원, 비은행권이 1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은 작년 4분기에 4.1% 감소해 집계가 시작된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8원 5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7원 2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9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과 오후 한때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동풍이 불겠고 오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체어 피트니스 앤드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대만화와 11 고후후 레인 웨스트 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0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홉슨빌레 허브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 볼링클럽 1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올해와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0800-373-6465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오레와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버뉴 오레와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이 무료 1대1 지원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 켈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대본포트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무료 지원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약이 필요 없으며 편안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이 빅토리아 로드 데본포트에서 있습니다. 뉴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listen on planetaudio.org.nz.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소재 활용을 의미합니다. 플래닛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와이타켈의 쓰레기 처리장이 최근 와이타켈의 자원 회수 공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티핑 포인트 커뮤니티 리사이클링 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책, 의류, 가구, 장식품부터 건축 자재와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십시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